아스메라 범나고 아니고 마세다 마세다 범나고 가루 그렇게 아스메라 범나고 가미요 이렇게 머리만 비수인 레미와 머리마와 야가고리 말라발레 머리마와 야가고리 말라미바 아무 이다 말려고 에이다 안라타나이 에이다 구루와야 에투마 이호바사야 에로와 미광하사야 에할레 나루아누 Ehale na ramai, kiruwe simakawa, kasaka kiwiri anaki iwe tuyo, mamano, vaila kakiwiri anaki iwe.